啊，来接电话，好，有想要听歌点歌，两张卡，车卡空七二二四四八八八零七二二四四，哎，不对不对，拍谁？二二六二二六空二空二空七二二六空二空二，阿伯交代欢呼，给你寄回就是空七二二四四八八八零七二二四四八八八。